안들었더니 저런들었더니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나면 어떠니 전 남친에게 전화를 하면 어떠니 회사에 안 가고 회식에 안 가고 알쏘맨 좀 안 가면 어떠니 걔가 좀 늦으면 어떠니 이런들 어떠니 저런들